절대 사형 friend. 너 아까 봐봐이. 이 연습 그런 게 바방은 오가 팔면 니네스가 캔. 노. 몰라 코 막 도망가 힘을 오니 연이 나고. 너는 슬리 안 나. 너는 슬리 안 나. 너 사귀.